이것들은 뭔지 저희가 만들어진 그라디스 같은 것으로 보면 저희들이 저렇게 주려는 소처비 소리카로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써봤던 건 누구도 할 것이다. 우리도 있어다. 예상된 것이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들었을 때 반초도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큼 가만한 것은 소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아까 저희가 있는 그런 만큼 가지라 우리의 하신들 가장 된다. 실천의 스타일 바로가 여러분 교수의 나름대로 모든 길에 대해서는 생각을 드시라고 보았던 것. 빅바르바르, 로버트의 생일인가? 이렇게 아시겠어, 말이야. 교수가 한동안에 멀티바트를 유전적으로 맡아서 끝까지 맡기지 않은 게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가지라고 했어요. 라인지오리가 본대 포인트 넘버 이렇게 앞에서 로스톤에 이렇게 사태 앞에서 로스톤에 포인트를 사람으로 맡은 그리고 가리바리게 소위는 이거